0: 그래,
1: 옴 나마 시바이.
2: 유 아 리스닝 투 샤이밤.org 라디오 The 24/7 spiritual channel from Shaivam.org.